0: 집들은 간다 해. 한 미친 아저가 못하신다 해. 아마 문 하나 더 지시나든. 야, 뭐하는데 해. 저는 한 스톡신 아저가 wishing goodbye to the fishing spot. 어긴 백 집들은 있죠. 어긴 테스트는 아직 미친 아저가 picnic 이야기는 게 내가한테 언제서 날씨가 되긴 나요. 내가 지난 마산 어떻게 가서 부담이 전지가 안 메시지 그냥 오시게 하는 시기도 되는 시간이 되게. 아무튼 제가 일단 어제 하긴 딱아 서디 두피가 지가 내가 이제 아버지 내가 LG1 내가 이제 내가 지금 미키긴 하는 내가 내가 지금 스타인 하죠.
1: 지금 제가 도저히 원진이 지위 추업이 되지 내가 있나 나이지.
0: 그럼 제가 됐어. 그럼 제가 됐어. Again, I guy to my chadas can the abchisud. Do my guy, do you guy my chadar and the psisi, do you mustache jandiga? So do you sit nagna, do you call you sit in the gym? I don't just chan, I pass it in the seat of the gunnego to go to my chadar and the abchisud. I guy to the beat chadar and the
1: I was going to say, I guess I'm not sure. I'm going to go to the same guy.
0: In politics, it's a tactic. I don't know if you want to say, I don't know if you want to say,